0: Mengenal,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 Hangunmal Hagusipayo, Lughatus Salam.
1: Assalamualaikum semua.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 Hari ini Mariam bawa ayat apa? Cuaca macam mana hari ini semua? Cuaca bagus ke? Yes, Mariam hari ini bawa ayat cuaca bagus hari ini. Cuaca bagus hari ini. Bahasa Korea.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아요. 아, so 오늘 날씨 좋다도. 오늘 날씨 좋다. 이니 마참 기타 착갑 순디리. 북한양 기타 낙 착갑 가 오랑. 아,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니 마참 기트 착합 순디리 답이 아다 오랑 기트 낙 니어 분 능아. 아 기트 착합 순디리 답이 낙 오랑 능아 주가. 아 기트 딱 에스펠라 니어 자왑 그 아빠가 기트 딱 에스펠 기트 착합 순디리즈. 오늘 날씨 좋다. 답이 갈라오 기트 낙 착합카 오랑 오늘 날씨 좋아요. Like, someone asked me, 하리니 추아차 마차마나? 하리니 추아차 마차마나? 어,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아요. 작가분들이 오늘 날씨 좋다. 어, like that. 난, 르파스도 오늘 날씨 좋아요. 아따오, 오늘 날씨 좋다. 기트 끊어 착각 아빠 넥스. 하, 몰릴라. 기트 잘란잘란, 칸. 좀 잘란잘란. 좀 잘란잘란. 고랑 나따오, 크. 바사 코리아 마차마나? Okay, Mariam akan ajar esok. Korang tunggu, eh? Assalamualaikum. Jumpa esok.
0: Hashtag penyiaran jakim. Adakah anda depresi dan berkeinginan untuk membunuh diri? Anda tidak keseorangan. Hubungi talian kasih 15999. Pesanan khidmat masyarakat ini dibawakan oleh Salam FM.
2: Frekuensi yang mendidik jiwa. Johor 95.6.